0: programming for Toronto Italian-speaking community can be heard every Saturday from 7 a.m. to 7:30 a.m. on AM 1430 CHKT Fairchild Radio.
1: This is AM 1430 CHKT Fairchild Radio, Toronto.
2: The following are program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of Greater Toronto. Opinions and views expressed here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ose of this station.
3: Now, the Korean program on AM 1430 CHKT Fairchild Radio.
4: Please note that this is a repeat broadcast of a previously aired program. Any time-sensitive announcements cannot be deemed current. We hope you enjoy it.
5: 듣고 있나요? Radio 6.
6: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Radio 6입니다.
7: 어떤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한인 라디오 방송 FM 96.1 Radio 6입니다.
8: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다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벗어드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9: 뉴욕에서도 핫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10: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11: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BC주와 메트로 밴쿠버 일대에 짧고 강한 열파가 몰아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90년 동안 유지되던 기온 기록이 잇따라 깨졌습니다. 캐나다 환경 및 기후변화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하루 동안 BC주 전역의 총 14개 지역에서 1일 최고 기온이 새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와이트락은 31도, 빅토리아는 30.9도, 던컨은 31.8도를 기록하며 무려 1936년 이후 90년 동안 깨지지 않던 역대 최고 기온을 단숨에 갈아치웠습니다. 이 밖에도 스쿼미시가 33.1도까지 치솟았고 웨스트 밴쿠버 30.6도, 아버스포드 32.4도로 수십 년 만에 무더위 기록을 역시 경신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일시적인 고기압의 영향이며 다행히 주말이 다가올수록 기온이 평년 수준인 20도 안팎으로 내려가고 비가 내리면서 곧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번 열파가 지난 2021년 BC주를 강타했던 치명적인 열돔 사태와 시기가 비슷해 환경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기온 변동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며 과거의 기후 통계가 더 이상 안전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의 포트무디 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시개발 속도를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밀어붙이는 현직 시장과 이에 맞서 성장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야당 성향의 후보들이 정면 충돌하면서 이번 선거가 도시의 미래 방향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단연 고밀도 개발의 속도입니다. 최근 포트무디 시의회가 무디센터 스카이트레인역 인근에 39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설을 최종 승인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했습니다. 총 865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서민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은 단 44세대에 그쳐 실제로 시가 진행한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주민의 57%가 이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시장인 맥건 라티는 현실적인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 그리고 주정부의 고밀도 주택 공급 정책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건설업계의 선거 기부금 수령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기부이며 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현직 시의원이자 시장 선거에 출마한 헤이븐 러비에츠키 후보는 포트무디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 기반의 정당형 조직인 포트무디 보이스를 창당하고 정면 대결에 나섰습니다. 러비에츠키 후보는 현 행정부의 대규모 고층 개발에 대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는 개발을 중단하고 해당 역세권 부지를 단순 주거지가 아닌 장기적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 중심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층 개발을 통한 주거 공급 확대로 도시를 확장하겠다는 현직 시장의 전략과 주민 참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야당 후보들의 전략 사이 주민들이 던질 한 표가 도시의 밀도와 생활 환경의 미래를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및 AI 챗봇 계정 생성을 제한하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무한스크롤과 유해 알고리즘을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들을 직접 겨냥했다는 평가입니다. 연방정부가 발의한 안전한 소셜미디어법은 호주 등 다른 국가의 전면금지 조치와 달리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조건부 허용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테러, 혐오, 자해 유도, 성착취 등 정부가 지정한 7대 유해 컨텐츠를 기업이 제대로 차단하지 못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16세 미만 청소년 가입이 전격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이행을 감시할 독립기구인 캐나다 디지털 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는데 만약 플랫폼 기업이 아동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유해 환경을 방치하다 적발되면 최대 2천만 달러 또는 글로벌 연간 매출액의 5%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캐나다 청소년 4명 중 1명이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했고 일부 AI 챗봇이 자해를 유도하는 등 폐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중독성을 유도하는 플랫폼 설계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분증 요구 방식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커 얼굴 인식이나 생체 정보 등 대안이 거론되지만 아직 명확한 연령 인증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위험 플랫폼만 골라 규제할 경우 청소년들이 감시망을 피해 더 음성적이고 위험한 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오픈된 커뮤니티 공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와 영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청소년 SNS 규제 대열에 합류하면서 온라인 환경은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후 3년마다 정기 검토를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핵심은 완벽한 차단보다 플랫폼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책임을 지고 유해 환경을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어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국세청이 장애인 세액공제 신청 절차를 디지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오는 7월부터 기존 서류 제출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만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는 7월 14일부터는 CRA 계정 내에 기존 문서 제출 기능을 통해 장애인 세액공제 신청서나 관련 스캔 서류를 임의로 업로드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처리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반드시 CRA가 제공하는 공식 디지털 신청서 양식을 직접 이용해 접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은 최신 버전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누락 항목을 원천 차단해 처리 속도를 높이도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의료진도 전용 디지털 포털을 통해 직접 접근할 수 있어 의료 증빙 절차의 번거로움도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만약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서의 버전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9월 8일부터 2023년 이전에 발행된 구형 T2201 신청서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날짜 이후 구형 양식으로 접수된 신청권은 모두 거부되며 최신 양식으로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세액공제는 세금 감면 혜택뿐 아니라 새롭게 시행되는 캐나다 장애인 혜택을 비롯해 아동장애 수당, 등록장애 저축계획 등 정부의 핵심 복지 프로그램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국세청은 행정 디지털 전환에 따른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신청자와 지원 가족들은 반드시 사전에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2023년 이후 발행된 최신 T2201 양식을 확인할 것을 거듭 권고했습니다. BC주 전력 공기업인 BC하이드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직원의 산재 보상 신청을 사실상 만류하고 단념시키려 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산재 처리 대신 산해 위로금이나 민간 보험 혜택을 권유하며 신고를 늦추는 이른바 클레임 억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BC주 대법원의 제니퍼 와틀리 판사는 BC 하이드로가 노동자 보상위원회, 즉 워크세이프 BC의 산재 은폐, 방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BC 하이드로의 한 익명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 정신질환으로 휴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사측 관리자들은 면담 과정에서 워크세이프 BC의 조사는 절차가 불쾌하고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으니 산재 신청을 하는 대신 회사의 민간 장애급여를 유지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워크세이프 BC와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는데 법원은 회사가 절차를 오해했든 악의가 없었든 간에 공적 보상 제도 대신 민간 급여를 유도해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산재 신고를 단념하게 만든 행위 자체가 노동자보상법 제73조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C 하이드로는 성명을 내고 정신질환 관련 보고 절차를 당시 실무진이 잘못 이해했던 것이 원인이었으며 즉시 내부 규정을 수정해 재발 방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록 워크세이프 BC가 이번 건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노동계와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중요한 선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산재 발생 건수가 누적될수록 워크세이프 BC에 납부해야 하는 산재 보험료율이 올라간다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부상당한 직원들에게 산해 복지나 개인보험 처리를 종용하며 산재 기록을 누락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업무상 입은 부상이나 정신질환은 장기적으로 어떤 후유증을 남길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 단계에서 공적기관에 공식 기록을 남기는 것이 노동자의 치료권과 보상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들이 산재 수치를 낮추기 위해 노동자의 눈을 가리는 관행이 노동자의 권익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문화공연 소식입니다. 올해로 제24회째를 맞는 한인문화축제가 올해는 조선시대를 테마로 더욱 풍성해진 공연과 체험은 물론 한국의 유명 아티스트가 특별 출연해 현지 사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최 측인 한인문화협회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한국의 역사와 고풍스러운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캐나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세대를 초월한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 경기 춤연구회를 초청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한국 고유의 전통무용과 역동적인 가락을 선보이며 축제의 격을 높입니다. 이어서 한국 대중문화를 대변하는 메인 게스트로는 한국의 인기 힙합 아티스트이자 방송인인 딘딘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며 재치 있는 무대 매너와 음악으로 밴쿠버 현지 팬들과 함께 축제의 열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무대 공연 외에도 한국의 맛을 선보일 푸드부스들과 다양한 로컬 상품을 만날 수 있는 벤더마켓, 한복과 놀이를 즐기는 문화체험, 그리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패밀리 액티비티로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TD, 재외동포청,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더 KTV, 버나비시 등 다양한 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는 전면 무료로 운영됩니다. 오는 7월 18일 토요일 버나비 스완가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24회 한인문화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12: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13: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14: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15: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16: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요. 꿈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다가가는 습관 속에서 완성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작은 습관 하나를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좋은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나를 더 믿는 연습을 조금씩 더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 방송이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런 좋은 습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소피아의 뮤직 브레이크 첫 곡 피처링 도경수 이영지의 스몰 걸로 멋지게 시작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뻔하지 않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바이크 라이딩 또는 러닝 할 때 듣기 좋은 노래였는데요. 운동하면서 듣는 음악 한 곡은 발걸음을 더 가볍게 만들고 생각을 훨씬 맑게 해주지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추천곡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곡은 라이딩 러버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이네요. 도심 속 라이딩할 때 듣기 딱 좋은 노래예요. 기분도 속도도 가볍게 올라가지요 하시며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 신청해 주셨네요. 자, 그럼 듣고 올게요.

라이딩 러버님의 추천곡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 듣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 곡은 써머님의 추천곡이에요. 속 시원한 주행감, 여름바람, 그리고 이 노래면 금요일 퇴근길 너무 신이 나요 하시며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신청해 주셨네요. 자, 그럼 같이 듣고 올게요.

네,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곡은 러닝라이프님의 추천곡이에요. 러닝하다가 힘들 때 이 노래 들으면 마치 응원받는 느낌이에요. 어찌나 애절한지 정말 제 가슴을 뚫고 지나가주는 노래 데이식스의 뚫고 지나가죠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같이 감상해 보시죠. 데이식스가 부릅니다. 뚫고 지나가죠.